0: ាប់មកពុទ្ធិបរមទីខ្លាំងហាបរសារាឌុញានបរខាយោទីមកខាងសោនឹងបងអាបកចាំមកបរបវ៉ាន់ស្វាដងខាញ់ចាំមកយោ
1: អាបងបលែវ៉ាន់មកឈិងចាបរកហាមរកវ៉ៃណូកបរកវ៉ៃបាក់ឆាបហៃកេបរកនេះតមងណូភុនូគូ아버터증조던이사이하면이미싱어조던이사이하미야진이학년코르마니아버터아바하이자가워키비나세코크리아바하이테벨라이캬바콜시트라톰시트라니콕싱시오아누기아바시야앙이마노드르드르누기사이마니카나위서릉나니낭다시티테이시앙나이동오시아오이토도응이파노마노와샤와이네부녀누케시릉나이시티테이시앙나이동오지니아올어타보아올리암자요동나이록바하노키비나니바게라마라마바박노보록동만부카로가르작보록동야자가판지르작하이파노세아로탕이키비야가나하살동데기다리소구이쪽이야박사바가나와사구가라이쿠프리동이캬수자로바갱이동마이캬마이케포드레포마람스남응이동바이오아우진아로아울리로건게또증마이름튼모서부고로판배방으로투모이나라게가시자가오키비아버니야글로따이녹니파타로키비리유그러니까아로고바하노박사소이자가오키비수기야기나로고가나로고하살동들기다리렇게아버갱이판탄가파티판탄가거바이게리기시기마남사람벨라키나응고시티티녹칼라이네로보통고아우아버터벨라이켄은증에워넷은아니나고신안이나고그번호보러키비나낭아키비나자가오늘키비나니나고아우아바하이능나니나고박사한게다뭐간디노고동토지노사사이기다리러호로벨라이게함야보아우어바하이능나니나고벨라이게나함바이바이크릉마니바게함바이아우어버너증나이디증뿌이라녹니시민어증삽수드랑나니라낭고증나이네그방마보록노지니보로록노고동뜨너뜨함야한타무히등태기등수많이약수많이마이자약수많이포드레포보로노고동뜨너엉코리아위살사이로하마니록노고까아부바이아제지니자마니능마니약수많이한타록아보록너가나오는걸아이캔게알아오탐부이베랑나이탐부이조라자라와니니짬오보바파이나이니니너고바파이니니사고바파이나이그포드라포드카바케 BMR 보보러록니샤고응고그삽수트라치니녹니시미노쟁쟁나니나고드륵드륵치니녹샤방카치니녹가나기니샤방나이치니녹라샵클라이나니나나이오바케라마호자타이바자두간파드베박노삽수트라토나니치니완숙타이삽수트라톤타이지니아버저톤이노바르자아니타이야아버보록노나예는보록노가예는하니네제자가마나로는키비나니고기야마니함야록노패켓부쿨베박노제키비작내마니록노나이네는헨헤꼭두고샤버도헬로
2: 퐁카함에람
1: 발라이케나퐁카함
2: 아오
1: 함
2: 바이함바이아콜카이마니요보소이도이강이메야아도이자야마시지

0: 일본이 뭘로 판가더라고. 민나로 하냐 기밀명통 그 앞볼 풀리만 하여 왔어요. 앞이 발매하러는 뭐 그래 볼로만 있는 거. 나무가 이상 미니스라이노 능노 대마르킹레이 정말 해야 되다. 아니 이게 알았어. 아니 하면 뭐 기분 좀 갖고 잠 이번에 와로 에르치네 블레.
1: 벨라시.
0: 신게 패치나로 불마 패치나이 스위로 평균하이 어디보다 뭐 능라 대마르 말마다로 타요. 아르바이 뱅구